0: 주장도 되고 욕해도 깨질 때 지하철 때 하고
1: En la tienda de mi barrio Yo escucho la 98.1 y 94.9
2: La